0: 예. 달이라고 한 소설이 있는데, 그 달이라고 한 소설의 머릿말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작가의 말이었는데, 인간의 마음 심연을 들여다보면은 어쩔 수 없이 데모니시한 면이 있다. 인간은 그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머릿말이 써 있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때, 그 히라노 게이치로 작가의 말을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So I think I continuously really explore what I continuously explore within all my project is what it means to be, what it truly means to be human. And there's a novel by Hirano Keiichiro.
0: 달이라고 하는 소리인데 뭐 그냥
1: 네. So roughly translate moon, I think. In the introduction, it says if you were really looking into the abyss of the human being, that you were able to really understand the human.
0: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보면은 어쩔 수 없는 그 악마성이 존재를 한다. 그것을 인간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1: So if you look into the abyss of a human being, that there's always this darker and evil side of it that humans should be looking into this abyss and then looking into that aspect. So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I kept in mind with the project and I try to incorporate that idea into this project.
2: Okay, my background's Chinese, coming from an Asian family, something feel very familiar to me. Parents sometimes hold on to an idea of who their child is, and even after the child has changed. Was that something you wanted to explore in this film?
0: 실제로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나 그 주변인들에 의해서 인격이 미묘하게 변화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안에 뭔가 되게 아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변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도 아이를 둘을 키우는데 아이 둘 다 사실은 이제 커 나가면서 굉장히 제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커 나가고 사실은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커 나가고 있죠. 근데 누구나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관계를 어떻게 지속시키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So I think all humans, like we are surrounded by our society or we're influenced by the people around us and that's how we evolve and how we change and how we transform. So although the identity, the human identity, it seems like it's not changing, but I think it's constantly changing. For example, I'm raising two children and as they grow up, they're, you know, growing completely different than what I expected. It just says I probably grew up different than what my mother has thought or expected. So all this transformation is continuous, and what's more important is to keep this relationship and accept that transformation and changes. I think that's more important.
2: Wow. I watched a film. In the movie, the omurice connects two very different moments between So-young and her son. Why did you choose food to make that connection?
0: 실제로 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는 음식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저는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탕수육이라고 하는 거를 거의 중학교 때 처음 시켜 먹어봤는데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해주는 탕수육을만 먹었었죠. 근데 그 배달 온 탕수육을 먹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해준 거는 밍밍한 어디서 좀 잘못 배우셔가지고 그걸 밍밍한 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켜 먹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먹고 싶어요. 그 엄마가 해준 그 맛이 그건 어디서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뭐 기억 그래서 이제 그 해주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뭐라고 했나요 그 해주는 사람만의 그 독특한 그 간 그 미각에 의해서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